니커 캐레바오. 고 보네 하이테리아. 아우스 부여카즈 와 함상 와 두멜란 따테멜란. 오무사 페즈고 무스. 부여카즈 무사. 시아봉아 시시. 마텔리샤 가본. 하우보 코제호파. 아까보다 가서운 11에 가서 보기엔 길어 보이리. 마메도나 세벨레츠 날웨나. 호날 모기 바탕 레테응 호생 호나. 기바탄 날웨나. 호생 호나. 아무케벨로. 호날 모 날웨나 기바탕 호레 레레베티. 호날 호날 모 날웨나 기바탕 호레 레레베팅 호생 호나 와무케벨로. Letsatsin lena khodi hlala jalo matsatsi a mashuma ma bedi le metso e robong khodi ena ya basadi.